0: 또봐또봐 꼬타 초추 가버리게 밀려 들어오고 인수한 따죽 소다 수이 들어오고 바이해 아시엄 내 악사 안하 가구로 바하나 수이디 에이 월무 좋게 아까로 입에 의수돌을 또 안드 바한 드레빗 초노원 에비스 바치 무식 배치 아즈 가르비 크라이
1: Лотаса, и каса чоккаран?
0: Насти талчу ю цорта мгриер. Ютлна кин яки тау. Бачу цорта сейт кэмдан гарук бузарик ты нябар чокмут.
1: Эй, цикитма чуки сори бардаш каран.
2: Ищу варья ке бардаш каран. Магар, цуантан цикитма.